0: 누나도 크리켓 가는데 배 아들도 애들 크리켓대
1: 어우 얌
0: 나의 미사일
2: Vilav, operate the game of Sakla, the Lotra, Yahoo, Madden, Vasi, Ticket Patin, Tinapata, Rupia, Lachuda, Pahi, Panastas, Visipanda,